0: 말했다. 싫은 놈은 상지하게 설라라. 너는 배울 수 있다.
1: 고마워서 야드림 라너로 들어왔다. 다음 사는 걸피셔비 흐름 지우고 도민 설라라는 와투 매매친 싫은나 마산지야. 마이 설라로 문걸바르가마 에이키니 하는 막타르 이브라힘 원다니다 루메이사 zamu ci gaba da gabatar muku da shirye-shirye na ilmantarwa, faɗakarwa game da nishadi da kuma ɗibewa mai sauraro kewa a duk inda yake sauraron biyar to FM. Kuma da misalin wato ƙarfe 12 da kwata, akwai mu ɗauki da shirin nan na The message wanda by Muslims professionals wanda shirin su dake mu zuwa misali na farfi ɗaya da rabi wanda zamu ci gaba da lulawa da mai sauraro tare da kamishi Talat Salmace wanda yake bisa na'ura daga bisani kuwa da misalin karfe ɗaya saura kwata isararu zamu kawo maka waƙoƙin islamiya domin yau take juma'a. Kwaya aka ce Rumaisa aka ce kuma a babbar rana
0: eh
1: kwarai da gaske a ci gaba da sauraron kuma karara.

안녕하세요. 로컬 아드레나리나 레디온 BRC 계획 한복치 5월은 정말 그말에 바탕에서 로컬 아드레나리나는 저와 다르다 원서라리 하나님 불불로 다르다 그말에 잠서라리 자기와 또 아우